0: 목사님, 아침에 고생하셨습니다. 기념입니다.
1: 앞에, 앞. 에, 내야 라슨, 내 고생 라슨.
0: 아, 비수민간니.
1: 노민간니.
0: 앞에, 컨트롤탈.
1: 앞에, 할프스 놀인.
0: 아.
1: 에, 06인.
0: 아.
1: 아이고라
0: 앞에 뜨거라 아이고라 역고의 우집 필요한
1: 고이나
0: 이가 넘어 하신
1: 내가
0: 오신 라신 필요한
1: 고이나
0: 이실로
1: 아빠이
0: 빌 1, 선임은 막룩, 조가가
2: 20 20 30 30 88 88 79 79 24 24 37
0: Spil 1, sende Makhluk 2 rækker
2: 21 21 53 53 42 42 13 아까는 빙하수 69
0: Spil 1, sende Makhluk 2 rækker
2: 71 71 72 72 34 34 76 76 66 66
0: Spil 1, sende Makhluk 2 rækker
2: 82 82 2 Makhluk 47 47 9 Kulingiluat
0: Spil 1, Sanimu Makhluk 2 rækker

0: 우리 가는 동안 심어먹. 하루 기념이다.
1: 미나 로간시.
0: 미나 로간시. 아 비누크. 컨트롤탈.
1: 미나 로간시.
0: 아 위라. 위라 이 말은 미나.
1: 이나 50.
0: 아.
1: 지.
0: 아.
1: 미나 로간시.
0: 앞 리나 앞 할 이날 터치 다루
1: 치 트리어 피어스 피아 피어스
0: 아마 사벌사다 마도 따끄락킷 이날 터치
1: 이날 터치
0: 아
1: 이날 터치 03 따끄락킷 이날 터치 08 300
0: 아, 바꾸는 거라. 나 지금 오담 트리피 알펜스. 어고 집스와인. 아빔. 어고 집 아빠. 할로. 할로.
2: 할로.
0: 기나미자.
2: 파밀라 크리스틴슨.
0: 수민간니.
2: 노.
0: 파밀라 크리스틴슨 놓고 할랍 욕고 아, 빅 컨트롤탈 57 34 304 이 Hello.
2: Hello.
0: Kina mita.
2: Maxina Peterson.
0: Shumingani.
2: Baminani.
0: Ape. Control tal.
2: Haltres. Siwa fies. Treuna fia foko.
0: Siwa fies siwa. Siwa mita.
2: Siwa tres.
0: Siwa sika siwa. Takurkwa nao.
3: Ni et trive. En halvtreds. To halvfjerds. Tre bingasut. Otte fies. Tolv akkanuk masluk.